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초사흔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은 도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강연했습니다. 6월 14일 홍기사회구역의 홍기아파트단지 5동 1단원, 공동사회구역의 강해화원 2동 2단원 2개 단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선으로 가동돼 따뜻한 민심공사로 군중들의 행복감을 제고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6월 16일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은 도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강연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와 민족사무위원회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강연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 소지강은 법치로 혼을 주조하고 변강을 수호하며 일심 협력으로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고 전력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과정에서 소지강은 중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 의의, 정신적 실질과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소지강은 또 도나시 민족사업 실제와 결부하며 확고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수립, 각 민족 교황, 교류, 융합, 민족 사무 의법 관리, 국경 민족 단결 건설 추진 등 중점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회의 참가 인원들이 법률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항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류국권이 강연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류국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학습 강연을 잘 들어주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관련 내용 학습을 참답게 조직해야 하는데 법치 요구를 민족사업 건설 과정에 융합시키고 법치적인 사유 방식으로 민족사무관리를 확실하게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본 단위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본 영역 사업과 결부하며 대상화, 상호작용화 선전으로 법률 보급을 전개해야 합니다. 제때 성공적인 사업 경험을 총화하고 일련의 복제, 보급과 시달이 가능한 경험과 작법을 정리해 관철 시달의 형식적인 복사가 효과적인 복사로 전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발해가는 노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홍기사회구역의 홍기아파트단지 5동 1단원, 공농사회구역의 강해화원 2동 2단원 2개 단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선으로 가동돼 따뜻한 민심공사로 군중들의 행복감을 제고했습니다. 료의안에 따르면 홍기아파트단지는 1999년에 건설됐고 강해화원 1기는 2000년에 건설됐는데 두 아파트단지 모두 건설된 지 오라고 단지 내 노인 거주 비례가 높아 고층 주민들이 장보기, 병보이기, 무거운 짐 옮기기 등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이 수년간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기대해온 민생 요구로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능률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해가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지도했으며 사회구역도 정확하게 사업을 전개하며 모든 봉사를 앞당겨 진행하고 전문인원을 파견해 1대1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주민의사협상회의를 소집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 청구한 후 엘리베이터 설계방안, 후속 운영유지 관리 등 세칙을 정해 대상의 순조로운 착공을 담보했습니다. 료의안에 따르면 공사가 착공된 후 가두는 업종 주관 부문과 연합으로 시공 전반 과정을 감독 지도해 대상 건설이 질과 양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강해화원 2동 2단원과 홍기아파트 단지 5동 1단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8월 말에 완공돼 사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단계 8회가는 관할 구역 내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노후주택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계속 노후 아파트 단지의 질적 승급에 능력을 부여해 민생복지가 민심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게 됩니다.
예전에 2026년 도나시 청년 간부 변론 경연이 막을 내렸는데 전시 각 계통의 청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펼치면서 사상 대결 속에서 분발 전진하는 역량을 응집하고 새 시대 청년 간부들의 앙양되고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선수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활과 사업 방면의 압력,

지역 문화 전승과 추천 등 변론 주제를 둘러싸고 변론을 진행했는데 상방은 청산 요수의 말솜씨로 주거니 받거니 변론 싸움을 벌였습니다. 리론 정립 절차는 논리가 빈틈이 없고 관점이 선명했으며 리론 주장 절차는 간결 명확하고 날카로웠으며 자유 변론 절차는 경연장의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는데 선수들은 탄탄한 지식과 영리한 임기 응변으로 일문일답을 주고받으며 사상의 불꽃을 튀기고 탄탄한 리론 실력과 양호한 종합 자질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선수들은 시대의 흐름을 밀접히 둘러싸고 사업 실제와 결부해 관점을 천술했는데 내세운 관점들은 리론 높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실천에도 부합됐습니다. 선수들은 또 이번 경연을 계기로 근면 학습하고 부지런히 사고하며 실속 있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며 변론 중의 사고를 창업 사업하는 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제19번째 6.14 신용기록 관심의 날을 맞으며 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관리국은 정무대청에서 주제선전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지식을 보급하고 군중들이 개인 신용기록을 중시하고 수호하도록 인도해 성실 신용의 사회 분위기를 힘써 조성했습니다. 이국의 사업 일꾼들은 프랑카드 걸기, 주제 흙판보 설치, 선전 수첩 발급, 현장 자문 해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오가는 군중들에게 개인 신용 조회, 신용 기록 수호, 신용 불량 행위 위해, 신용 회복 등 내용을 해설해 줬습니다. 또 생활 중에 전형 사례와 결부해 군중들이 관심하는 신용에 관한 의문들을 내심하게 해설해 줬는데, 홀씨하기 쉬운 각종 신용 불량 위험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신용 불량 기록이 신용 대출, 출행, 취업 등 방면에 가져다 주는 영향도 명확하게 알려줬으며, 시민들이 규범적으로 신용을 조회하고 개인 신용 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1대1로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업의 유리한 편민 봉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나시 정무봉사 중심 시장감독관리국 전문군은 봉사 모식을 혁신했는데 애심 창구와 녹색 통로를 동보적으로 설치해 특수 군체들의 사무 처리 수요와 기업 투자 발전 수요를 정확하게 접속하고 정밀화 봉사로 정무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장애인, 초보 사무 처리 군중 등 특수 군체에 대비해 시장 감독관리국은 애심 창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전문 사업 일꾼을 배치해 전반 처리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자료 작성 신청, 업무 시스템 조작으로부터 서류 수취, 영업 허가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을 1대1로 정성스레 지도해줘 사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군중들이 헤매지 않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 군체들의 사무 처리가 어렵고 조작이 어려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주고 정무 봉사에 더욱 온기가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타지 경영인들이 도나에서 투자 흥업하고 높은 능률로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중심은 또 전문적으로 녹색 통로 사업 기재를 건립했습니다. 타지 신청인들이 도나에 도착한 당일에 바로 쾌속 예비 심사, 현장 조율, 즉각 심사 비준 전과정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해 도착 즉시 처리, 처리 즉시 비준을 실현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며 사전 인도 등 실속 있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전단계 준비 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비준 능률을 전면 제고해 시장 주체 낙착 발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료현에 따르면 올 1회 시장 감독 관리국은 애심 부축 더하기 녹색 심사 비준 두 가지 특색 봉사를 통해 이미 루계로 24번이나 군중과 기업을 위해 봉사했고 정밀화, 고능률화, 인성화의 정무 봉사로 군중과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확실히 제고했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